0: 아이면 안드로메다도 페르세우스니 아이오 스타에타이 다토카
1: Make love Make life 호스터 랩송 降り注ぐ光の中で繰り返す他愛のある日々を だって僕らはみんなラブストーリーから生まれた We are all made by love